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 어떻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지금도 못 읽는 거 어떻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형쪽에 조이던 뻥깡 바바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지금도 모델 넣는 거 어떻게 찍지? 공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